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I'm a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9 of 8

0: 어두운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란 다 그치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운 이유인지
1: Poletno
2: uroče
1: osvežujoče
2: vsako poletje
1: najboljši in najglasnejši
2: mi smo Salomon.